0: 衣服穿好，奖杯好。
1: 是啊。
2: 呀，所以좀남았어？
1: 哦，좋아。嗯，한번만줘봐。 일어나, 씨발 개새끼들아. 보촌 안 쏘고 여기서 몰래 해서 보라고 하셔서 왔더니 역시나 놈들이 피우고 있었네. 어느 암거가 뭔지 빨리 대답해.
2: 낙동강.
1: 대답. 너 말고 네가 얘기해봐.
0: 인천.
1: 아직 취하지 않았네. 취했다면 당장 충사감이야. 뭐 서서 제대로 감시해라. 이따가 돌아올 때도 앉아있으면 군사법 중에 세우 줄 알아. 알겠어?
0: 네? 네.

0: 이곳에서 대대장 백정호다. 방금 지나간 다음에 중국군이다. 얼른 주교대를 보내라고 너희 상관한테 전해.
1: 안구어.
2: 낙동강. 해답.
1: 빙천.
3: 대회님,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?
4: 그거 너한테 말해줘야 하나?
3: 아닙니다. 대회님, 오해하지 마십시오. 그 사단으로 가는 길에 예민군 부대 활동이 많이 있습니다. 조심하십시오.
4: 그럼 용대로 가는 길목은 안 좋은가?
3: 네, 그쪽은 괜찮습니다.
4: 고맙다, 장사.
3: 고맙습니다, 대회님. 가자.
5: 你有没有这种感觉啊？ 金哲在跟敌人说话的时候，这一恍惚，好像他们是一伙的。
6: 咱小秀才就是优秀，有出息。 战争打完以后，他指定能成演员。我还记得他第一次演敌军的时候，他紧张的扣子都系错了。上山，
7: 给 당장 풀어주고 이제 무서 군의관을 불러.
8: 네.
9: 시발. 이 병신들아!
10: 감히 조군의 정찰병을 넣쳐?
9: 어? 미친 거 아니야?
10: 이들 영대장한테 말해서 개박살을 내주겠어.
9: 미쳐!

0: 바로 추격대를 보내겠습니다.
1: 얘만 남겨놓고 나머지 너랑 같이 가다.
0: 그래도 되겠습니까? 만약 그 사이에 적이 쳐들어오면 어떡합니까?
1: 점차병 들어가지 않은 한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거야.
0: 네, 알겠습니다. 대대장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. 대대에 보고하고 바로 따라가겠습니다.
2: 잠깐!
3: 일단 추격은 안 한다. 적군의 정찰대가 왔었다는 사실 또 누가 알고 있나?
0: 대대장님께서 때려눕힌 두 보초병이랑 대대장님을 때려눕힌 순찰병, 그리고 이 벙커 안에 있는 병사들이 이 일을 알고 있습니다.
1: 대위, 지금부로 자네 지휘관을 부중대장한테 넘깁니다. 그리고 자네, 지금 즉시 자한대를 준비해서 이 일을 알고 있는 모든 자들을 데리고 너랑 같이 사단으로 간다.
0: 이건 대대에 보고해야 합니다.
2: 그쵸!
3: 더 이상 더 달면 죽여버린다.
4: 好点了吗，文姐？还行。听说你要回去，这是同志们的家信，麻烦你回到国内给寄出去。嗯，好。我这还有，文姐，你回到国内之后，你父母会来看你吗？啊，我受伤和回国的事儿，我还没告诉我父母呢。
5: 啊！
4: 其实我压根就不想回国。
5: 那怎么行？你得赶紧手术啊！
6: 对呀，你这伤这么严重。

0: 就是这个地点，三人警戒，其他人休息。是。报告支援。到。报告师部，我们已经到达大余岭了。是。자네가 13번 14번지에서 아군이 작전을 막았어.경찰병들은
1: 남겨두면 쓸모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.
2: 그게 가능한가?
1: 일단 저희 정찰대는 우리와 같은 무전기를 쓰고 있어서 신호 교란이 용이합니다.
3: 그러니까 우선 적의 정찰병들이 들어가서 보고하게 만들고 그 다음 속히 군을 재정비해 이 314 고지에 방어력을 구축하는 겁니다. 그러면 놈들은 저희 군의 원래 배치대로 공격 계획을 짤 겁니다. 그럼 결과는 뻔합니다.
0: 좋아. 좋은데 그들이

0: 언제 어떻게 돌아갈지 어떻게 확인하겠어?
1: 어떻게든 정찰 소대를 찾을 겁니다. 이 계획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 적의 정찰대가 왔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314 고지의 병사들 모두 데려왔습니다.
0: 잘 생각했네.
2: 사단장님, 지금 당장 무사 신호 교란을 해야 합니다.
3: 可可评邀请您收看传奇剧场《止咳毫不留情》。